0: 了没
1: ？YFM
0: 舍古来，舍家来。
2: Hi
3: Hi
2: Hi，
3: 안녕나잉앗딩어가
4: #hashtag 눈비아 active。
5: Hi Monica，
2: 많은사람이야뭐그게마차브리타는사실은비셋프롬터가
5: Hello Harry。
1: Hello， 하루뿐삽에다네아쿠스타몰라린도가맨맨아사키타이클리아。
5: Hi Larry。